해금치 부엉지 해매사저 조왕미신 아궁이는 금덕지 불덕을 불신다 불등엉은 용역의 하루둥이 세용광지 공격한 두만 기적 살리감이 대댕당시에 미쳐부살이 휘몰이다가 그 공사대를 마쳐 건강의 소멸하니 오늘 오신 여러분 반사가 되기로 백사가 여의로고 마음껏 뜻과 잡수